0: 아마도 세팅이 있는 바센트 체 파비카레타가
1: Interchange direct.
0: Stand up for the second one, over.